0: Master FM 90,2. Παίζει με τις επιτυχίες.
1: Crazy. 갈릴레오 믹서기가 주문까지 갈아버립니다.